0: 빈둥티비두시 사스트라 성기도 지트라콜라 루트라콜라니 보네 서부티레 따로가도 반리뜨어 긴뚜 대서리 버리 둘티너리 세이소라로 다나라거리 나 바빌라벨 구멍까지 보리 그루나리 보리 자우치
1: 그건 바부청티 말하지
0: 나 티커이처 마하몬드리 다음에 티커이처 마하트마 부드터이 틀리 사철이 들어오어 대서로 관리하나 걸어 에방 니저 제스트라 따라 니저 묵디 사드나 걸어 니저 그루터 걸모 빠이 빈누버티 브랑 너꺼 구자우 모르 프리어 파토리 푸트라 공간 어디로 번